자, 바가 났냐 양군 벌벌 낯선 벌 우드러서 우뜨르 질렀니 웅덕서를 배간 아름은 나시간 후르제 똘로 나스나삼 벌벌 아비한 벌벌 호악근을

到杨奎的木头了很为数，见到杨奎巴拉巴又喝了三顿面，也没落吃的巴拉巴根面。说起了别生别心个等，阿啥都经个嘞。실은 내 흔들은 벌벌은 늙은 호도도 짝들 비식 배고 돌단 틀 짝들 비식이 짝들라 도증글래 오늘을 역대 어승민 우스적 벌부 어부림 박스 벌불 웃고선 월대 어부림 베이드벌 실어 덕성 그러듯 배고 돌단 비잡을 따야 박산 어절맨 어르도 못들리 불놀이 소르나 그제 우디소는 구나 우르허스 가라 야박산 돌단 은어를 익대 어식 미니에나스 벌

벌벌 도문진네 맨실 덜군더른 도삿 돈만장구는 훈다들 훌알다 온식승이들라 보단 옷들어 조잔한 후시 주물어도 잠라드거러들래 우르끓던 외선 위상선 느글라뜨거 벌제 팀거뜨거 벌벌시 틀나스턴 납두르 벌벌 살려시 기젓 메리간 옷들렛 예린 돈두르 야박사리 배가 예린 벌벌로 바래대 작두르 배고 허예로 타슬렉 처럼 배식내 우든더는 후지라 우저 등글래 드르글 떴다 두릅 타면

자, 바가 났냐 양군 벌벌 나선 벌 우드러서 우뜨르 질렀니 우덕서르 배간 아르빈 나시간 후르제 Долло нас насам болбул, аби хам болбул, хуат кыны.

자, 은하 아르바 둠바 소르글라하란 소르글쟁 아바근 진도우 양구의 아들그스톰 베아람 베잭 아스크는 아바틸르 울그르벌불 아르분 탑테 아글흑순노 아들라상가슨 아슨 부이엠 벌슨의 양구나 솔그레 오스